0: 장,
1: 썸이잖아 장아.
2: 장장장 영화 이런 거 이거 잘해 안 돼?
3: 옆에 사람 재미 보면 사람 조심하라. 많은 아이들 없나 아이들
4: 아이. 마이삭 마이 나가요 제트니.